0: 돌아가신다.
1: 아줌마씨. 아줌마 계시니까.
0: 자, 무슨 불에 그러셔? 공사공사.
1: 송공고? 송공고 불안해.
0: 송불에.
1: 뭐라 그럴까?
0: 말씀 그래 말씀 그래 말씀 그래
1: 말씀 그래